이제 시단 자기 부가로인나 동안 동안 바 세샤파 싱다기 마담세 란톡자바 로제리 아둠나 토름 따비리 버시 아카스바니 펄기 강라 세넬기 아유키 토름 파랭미 아우지가모 봉파마시다 산독자리 동안 동안 바 펠음되기 라코자비 제싱 구돌기 한 보이나 따비르시 아로이바 비다이 펠음시다 사룽범 데블라나 삭바 엠케짓나 세링바 군조이나 세랑비세

0: 이닝토 나나의 구름절이 이닝토
1: 랭신비로 우버버와 나르바르기 앙암마토 쇼나띤마다 까야다 농아이버 파워
0: 닝토레 라제솔 아이네 따리버 파워 시워섬바라
1: 머란라고기 파워도 소이드는 먹기 꼬이롱가니
0: 나시마나 볼까도리버 사물람사도 마빠레 있드는 퍼져버니 닝토나 따릿기 센자야 암드 삐너버 토랑또리 아이버 파워 시워
1: 샤녹돈 가실리아나 담버 파워 아두 소이드는 꼬이롱가니
0: 닝토레 모란 신부 마빵글 행갓나바 헤네 뿌닝 토글로이더버니
1: 크리티센트라
0: 아홍기 마뿌 오이버기 흑레럭러버디 아홈 레이빡 샤단버기 레이빡 사퀘따블 레이빡 오이키드나 사르그데버기 밍쩟 콩빡네 네키가니
1: 크리티센트라
2: 야보
1: 샤녹돈
3: 야보 야보 무란라그나 파저러버 사무울람사 아마뿌우드나 꺼농어시대 등나리 잉비유 야보 가야드 퍼져라 사모노 사모시부 영재나봐 이따이면 시즈 꾸른거네니슈 링토록 일려봉 가리하
4: 이닝토 사파바시나 보락리바 사모람 사시디 온톡나 퍼져크레다 이닝토
0: 마기 사모시 소이나이브 사모니 하이젠드나 쇠락 비하고다 봐야돼
2: 닝토레 닝토레
1: 마란라고
2: 가대와
1: 라오라오 생오라오
2: 구름자리
1: 야리야리
0: 에이 롱남 쪼범이나이 낭군문화 홍기 맛보다 아석 쇼는 미남 리버시 그리티 짠드 보르바로 와는 비버세라 기다바라
2: 예 아이디 그리슈 미남 되나
0: 가리 가리기 미남 되니 소이나이브 사무워시고 낭나 퍼져있담 신루나 강제다바 이닝 타고다 하라 헐리 낫더라
1: 소이나이브 사무하이리버시고 가리노네 보르바로와
0: 영비 이닝 타고 사무기 마야시 상바 만나보라 만나다보라 영비오 가직해캐나보다 소이나이브 싱이 사뿜는 먹더기 과일기 싸워보차 사무 소이나이브부 잉콜드 부슬럭러보디 미카 본근이 하이나 구루싱나 딱비라메 마품마시리 이썸썸부 수망신어때 꼬농리 이닝토 꼬농리
1: 샤녹돈
3: 영봉
1: 샤무기 마야 아니에시 상바 만나다보라 아무것도 영구수설
3: 박은희 양보
0: 마나오 이봉오
3: 보르보르와
0: 아콘마 사무마야 온마 루브니
3: 그리
0: 소이르바디 올리버 미야두다 택신 한잔 가다 오리브니
3: 그리 해봐
1: 보르보르와
0: 이닝토 박은희 나나이 이 턱을 떡적해 사무마야 상바댄바 나나이 이 영적해
2: 닝토레 겐딜라기 와품시 타저비그노 시구모 와품 농마트 다키데
4: 그리, 마야 상무 만나다바 마시보이 토카드네 이닝타오 미오이바이 코이다수 곧 상바 만나다바 콩 상바 만나다바 가야 마야오이 마시보 팟다바 코덤 코우가드라네 이닝타오
0: 영비오 닝토렐 가야들 롱놈 쪼리브나 영비오 닝토렐 이닝토기 썸썸저버 터모이시나 너무디야 홈레이빡 미카아폰거니 소이나이브 사무부럭드나 레이빡 아스블레이카 따나바 떠오리바 무란라고보 사역 비그더브니
1: 보르보르와
0: 이닝 토우나나 이 턱을 떡적해 그라리 미쿠세이 비루 그라이 헤이 미나이 마차 나토아에도 만능드라보디 이닝 토우들라레 흥그쩌우
4: 떡비루왕암바 마팜마세 라즈달바니 미푸상나떼 이빠삭라방암바 나몸수 사나코농다 짜우자레이 아시곰바 타우다우디 마이타이코농다 타우자데
0: 꾸랑가네니
1: 크리티산드라
0: 이닝토
1: 세락 마카토로 샤녹돈
3: 염봉
1: 모란라고부 마윤포부 텐비크로
3: 파그니 염봉
2: 라르싱 마나오이붕오
3: 모란라고부 서골가리에시를 타가로
2: 쩔어 파그니 마나오이붕오
0: 세락고세 아이 각등이 났대 레이퍼하고 시기 야이퍼나버니 아란바뿌야의신 마싱고 아이누 광고뜨놈의 타그니 판발간마하이비시 아이누 와삭니
1: 그리티산드라
0: 이닝토
1: 판발기다먹다 미오이비기 리셋띠 망할로이다버니 미마셀 농신하다바 마팜다 판발 마들리앱뚜나 레이방암로이 앙암마타우뽐나마트 나시기디 다라바 마땅 아시다 로실레
5: 파가리 인터

0: 이템 씨, 그러기노 나나이 나살 거구나 속 염나 로이나르가 그러기노 이템 씨나 꼭 통나드나 그래 나나우데 시네비오.
1: 이템 아기붕오 칼실리아.
0: 이템 씨.
1: 마이테이 코이기레이 빡다. 니몰 나마 밤쳇 루바다.
0: 이템 씨.
1: 마마 마파 마붕 마파 오이바싱나. 인콜다 호바 마나마싱 하이라 아숨네 헤헥 합네이도. 마시디 나타이 마수 마이타이 레이팍 강 레이팍도 닝싱루레
0: 댐시
1: 마이타이 레이사싱나 쿤다리바 사루이사라이 람담기 포톡 낙타니
0: 댐시
1: 이닝 타우다 까짜락바니 이닝 타우기 까다 텔로
0: 파그니 댐시 나나우 까짜룩이게
1: 이샘시 나나우 한자락리
2: 라니

0: 때의 하르나. 제차 또래일 돌반길란 텀덤마이 티라. 아토바 빙이야 북한쇼 란드마 토와이 타크. 레이마 시즈시 아가마 토이누피 향한 뿌르막 무란 신기마코 짠타바. 아두카 아두카 보루보루 와느클리기로 꾸눙덕이 소나리 라이싱시다. 아이부 부럽기르시 아이코이부 아이코이부 무란 신기시다. 타와이 끈비오 하이자바나 팟도라 아마룸드라 아마룸드라 야몽 무헌말하는 거리기노 무란 생기도 막 람리싱도나 여룩리바 황리바 싱하신나지 막기니 컨다바라 히 마니 야몽 무헌말하네 야부 야부 레피로 라르시 레피로 야부 러브이라로 싱하신나지 야부 히시 영봉 여러분들 시리 그리스도 이름 내 그리스도
1: 펀볼 펀볼 인류방 시리 펀볼 펀볼 간마하임시 아이기 왔으니 모험마라 짜마 짜마 루징 뿌렐 오일버수 아이나 마이 팀의 비그니
2: 앙암밤마디 모나오이 무어부 뿌렘기리
1: 가니 뻔호 란미
2: 무란 칭나 란감네 하이너 랑토크리
0: 그리 해봐
1: 그리
2: 닮아 구루 마한다마디 마차 누파 가그니 때까나 하이버 아마따 따비드나 무란 라고나 마나우 누파 라마깐다가나 닌타우 판발 까크리
1: 그리
2: 나양봉 모한 말아부나 미남두나 루칭 한두나 아목출로이 타크리
1: 아짜
2: 라이마 시제칭 아마디 볼바루아기 로이나비 아쇼 이베바 이차 누피 마하라니 꾼가마리 밤나이버 칭기 누피 칭 뿐나 누피 짜마 무란 라고기 루피디 하이더 롱토크레
1: 더블로 더블로 하이더 버슈 강래 이치나 뻔나먹 꾸레
2: 아금바
1: 크리스티션 르바르바르와 행링하이다 인르방식이 파말문가드바디 미라이까나 스포트레 레이디 블라미나 코이 크라치트 오일버추 에이게 둥기로 야 청하금 홍론쩟 강다바 미어이브 쿠나이까리노 강지바 우망기 미식나 생러버 인르방식이 파말라시부 똥바야로이 무란라 고기 망을 깍두나 핫크네
0: 핫크더브리
1: 젠틀로
3: 라이브
4: 비오이가다 봐서 소록부디 샤이탄트 시즈키바네 해느파이 그런가 내 연인의 행복 마음보기다 막 눈빛길렘 젖갈 동아이라 슈피토 이 샤이탄트 시즈키바네 해느파이
5: 그런가 내 연이 북미 파토 잉타가 답답하나 난기 샷담 오유 미오이브나 마사마 탐타 시저바 하이브 시드기 헤네 짜오브 파프 아말라이티 마이테이 레이파키 팜발 칸나나부 호나바다 난기 마포 카토키 바나트라 아홈기 팜발 칸바슈 난기 라토우당 레이마닝 토 하이브 시디 라우싱 아마숭 다르마나 레이파크 나카다바니 프라자 칸가다바니 난기 라우싱 타나 아홈 아마숭 목로기 아픈 바삭담 심각 방암자로 꼬내니
4: 가리노 이게 미치다 고빈다시기 삭담 가리노 오직다 오직다 우키바 고빈다시기 삭담 가도움다 짓그래 가도움다 짓그래 하 고빈다 가리노 나나이다 비비람 리바 타우당하시보 레이파키다막 타와이나 본 타와이바 나트라가 레이파키다막 킹바 아니 시기 마락다 까람바노 아이나 방가다마 타우다
3: 펄레! 비싸면 뭐해 펄레! 그런 거 얘기가 다 있어
4: 뭘 하느라고나 아이 먹고 티티럭해 잡아 막내 이놈 시집가야 길름 짓망할 우리 안라고 이렇게 가렴다 가렴다 이 사람 덕하니 아이 멋이 달로 나게
3: 비싸면 뭐해 팔래 팔래
6: 잡아 낭기 눈비야 니레이나 레이나 거리기 눈비 싸면 뭐 보이 뭐 빠물래
3: 멋이디 아 마만 택디 세나두나 라글바 하우식 수세나리바 세나비네
6: 거리 눈비 부산에 볼로 하 눈비 부산에 볼라이바 낭낭 엄마 더 오이리도 보 낭나 탄탄 오이라 키브라
3: 아 불리
6: 이나 눈비 바두기 에코이 아니나 라로 싱두나 라글라가 낭나 호미야 싱기 마택다 란 호버 엄자바 나트로
3: 수미네
6: 아두가 가시 낭나 엄마 더 오이라가 에코이 부미라이바디 헥대야 브라 하 헥대야 브라미
3: 바불리 낭시 아이기라 니니니
6: 이스 가람브라니 하 가람브라니노
3: 아우 멍이라니
6: 거리
3: 멍게디 샤무무나들레보다 낭목 퍼져블라이테
6: 거리
3: 꾸눙데디 낭목 티블라이테
6: 석다티 아두디 낭나 삼세 포이닷게바나
3: 에이 다루오니 다루오니 누아이기니
6: 낭나 삼세 포이닷게 석다티 아이가 소인 둠사이니마세야
1: 무랄람에게 먹고 끌래 그렇지 전자 바울바루 와기 탕이 맡아온 한드리
2: 무랄람에게 먹고 끌래
1: 무랄짬을 짬을 악라버쇼 아이나 핫크네
2: 바울바루 와
1: 만하오 이봉아
2: 바울바루 와
1: 양비오 무랄람에게 먹고 그렇지 전자기 탕이 맡아온 한드리 무랄짬을 짬을 악라버쇼 설거대에게 판발 아이나 낫크네 만하오 이봉아 먹고가 쉐부비코 루코 터너버 부비코 만하오 이봉아
2: 그다이 무란 시기 먹고 이빠이 부싱기 루코 타그니 타그니 이빠이 부싱기 루코 타그니
1: 만하오 이봉아 아이나 사톱두는 레이나바 하이즈 개바바 판마두다 하이리브 만디르드나 사톱두는 레비오 만하오 이봉아
7: 난 이상 월월와 그리찬드나 나이 톰라이닝 나 코이나 송실라가 마기 구주 당하시 몰라 마코다 세 번실라가 마밑 번실라고
1: 무난하고
8: 좀래 낭나 하이키부 와 좀래 소이나이 무슨무나 군웅다 부실럽디 군웅래 카타니 하이키부 와 좀래
9: 네비와 카이로 와기 와뿡나 아이게 학상도 내려가 찡겨 아이게 학상되기 이 캥따부 우리가 캥나 캥나 녹라
1: 에이 미나이 맞죠 나 토나라 이러버디 아이게 굿뜸은 내리버시 타도 땡골 야옥들은 낭가이가 따따오이날란 마너세 엉엄무나 판발 판너세 에이 미나이 맞죠 아이 시크리티 찬드 보르바루와니 강나버라
9: 낭디 크리티 찬드 보르바루와니테
1: 꼬리
9: 낭디 비덧 바덧 보 마사네 미나이 루프 찬드기 마사 겐델라네 겐델라
1: 어쩌
9: 낭나 나색 루프 응암나바 부야싱 마이 타키바네
1: 에이 나 피닝 티네 셋바 미롱왕 마이트리바 서머럭 마머럭 오이리바 넣고이보 그렇지 전주 바로바로 와나 마루 팡넘 못했거네
3: 야 이게 당황 하시네 야
10: 아니
3: 돌아
10: 아오바
3: 아이 수입님
10: 아오바 가이노 도름리바 시보 낭나시고 마피바 마마 아이기 밑다오 한가니 하이바세 아이노 못다소칸키디 하발로 아타오바 세 벌리버 컨다세 록토게 하발로 하발로 아타오바
9: 그리토네 겐데라시네
10: 아타오바
3: 에이 아유 샘마치 바이라게 능고이네
9: 능디 크리티 산라기 모호타 모란라고 드니 홍그다바 nang na bor boruagi nupi oi bade khak khong lo lao ai na ta san jilo lao ai mai tin chile
10: mi oi ba haitri banang na bor borwa samarak nga marak kili chattagi hendri banang gi loi na bi oi ga da bagi sarop acha po mai nong da song chin ja du na si ja ki ba
9: masari ma
6: kali gi no sola banu pi gi mapok ni sonai ai chui be masi pusen ko
4: phagni sanai be ma ai chui be ma lingsin bi rasi
6: athoba
9: sanai be ma
6: nupi hoi bi ma pokta adum na bu tauba hauna brani athoba
9: sanai be ma asi gum ba inai marak si da la sing nim thol bi sanai be mai khong pak na kari gi yorak punu
6: ni hat patu piro hai badi Shutabide Aidi Sana ini Mihat Pasinga Yuman Minabayadi Hijakre
9: Lore Ayena Batumle Mihat Lore
6: Tabio Tauba Sankranti Ginumidang Dagi Bor Barua Muran Ragogi Taugal Kuranganayani Aina Pangzaragadabane
9: Sankranti Ginumidang Dagi Sanai be mana ai ki thogal phangla gada ba.
7: Karelo.
9: Ma chai be ma
7: mi am da.
9: Lao. Purambak. Ai nak ta sen chilo lao. Ai ki tampak ta phamma ga. Nung si na wari sa chi. Ma chai be ma. Kadai chakre. Sanai be ma. Kadum chakre. Thik hai. Sanai be ma. Sanai be ma.
7: Mi am da ma. Ayi bang sido mit mak tu ura ba. Pun mak bang le tak le. Asuk le kat tahu matau lak ni hai ba ayi saja kita. Jinjau gum ayi kita mak tu lep lamba kiri ti chandra ne tu kibata ayi kita hoi ne keram ne kong dun lei bangam gani. Ima mak ni kanjaram bi kurang gani ni isu muran ragogi loi ne bi. Bausing si taraga hingmangam liba ayaw se sagay yasigi may tal asibri he sembi bima po ay hatag ta indra bangsigi pambalkan magandare naray ay walaw sinbi na ro tukat jarab po hari itang kakta kalsiya na hingam ni haiba kang basing na ay giming lendak tonggit na uragani Lan pasanglen manam sida, ikut mak sida, ikau risi metu na tuai tak lagi.
4: Mana bunga?
7: Kenal?
4: Sanai ni.
7: Kerumna, kerumna lan pasanglen siang duduk na cang lagi ba.
4: Aiy, Maharani kurangana yani gi, mana ini bi sanai ni? Sanai be mana? Mana ibu ngogi jana na batil lo cohai duna tinjarak pan.
7: Cak kerslo, minglen na tu taning deh. Wiram lima deh, sing deh bening togi eh.
4: Mana ulu?
7: Maut deh bermuran ragna, kadung cengker bermakna, nungai ay pun pembal kanau naba, huha pecak jelek pa wirni.
4: Mana ulu ngah?
7: Tamo, lemcet maut pimai teh ningol aduh dah. Kal siade, mika tanah hing deh bagi serok, isoi thunte thawai thabang ammi ay dune tamu cecelo.
4: Mana ulu ngah gigi pukning se, nana isonai di ngak sabana kham tengle. Sana ibe mana, leibak asigi hinghauri ba, angam matauxing amadi, moglau leibak ki marai cha singa, kana khanghandana, wari kaya sari. Manao ibu ngobusu, sana ibe mana, mikup kangdana soli. Raga morana, maagi miyoi singa, manao ibu ngogi lan pasang lenbu, matam pumbada so hangduna thamnana ba, ya thang phau batau halli, sangrati gi ahingda.
7: Makhataran surai. Purak ibu cakap tu puko. Kalsia na amor pa aton makaluf kini nupi ikut tercan kerba nupi gigi makut cahde hai dunia tamu.
4: Mana ibu ngah?
7: Kurangkan ini gigi mapau perpemio Emma. Kalsia na hekta matuai log thorak pesuai.
4: Mana ibu ngah?
7: Mapam masih thadok tu dah cakro. Natter badi nanggi ayi bisho.
4: Cacari mana ibu ngah?
6: He Sri Sri Govinda ibu ngah. Ito ning tauna
4: angauba samu pabangam kibagum rong purgi pambal kan mangam jake inau ibungo kal siliada matai mai pamda thamliba akhaba mitien kokhan mangam.

0: Hello, 공강.
1: 다 코딩 게로 이베 탕자 공강기 토럼데 탐자바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짜리버 July 타시기 땅 군망아 탕자 누미당이 풍따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이니.
0: 탐자리 베히람 폭나 노링이 땅각다 럭컷가다바 섹션 토랑생.
1: Expert 오늘 랭신 비가다바 Dr. Wycombe Jiten Singh, Farm Manager, Krisi Vigyan Kendra, Thobal.
0: Miamne studio ki telephone number 9362327078 call to viduna. Thoromasi bu saruk yabiu. Hello, Kungang.

0: 그동 싸다바 짜오 넘마 욕나디 이자 오시는 말은 모이드나 시기바 미기마 생따라 소기바가 르냐나 미오이 아니나 티바 캉다나 레이디 아 삼기질라 따라따로 이자 오시는 조건바가 르냐나 마시기만응다 레비뉴 살클니 포망아 공강 사트 말푸따라 말이 이싱 둠진드나 미오이 락 홈리싱 뿐이 도이자마번 군트라 홈도이 이자오기 어와바 마 욕나디 오륙리바 이자오기 피바 마치기 이양나가 라이제 사카나 릴립 캠싱 아마디 디스트리뷰션 센터 푼나 자마 아마 항도크레 하이드바 캠싱 아시다 미오 리싱마 판헤나 정접함 로그두는 레이디 이자오는 소갈리바 마팜싱다 NDRF, SDRF 라미 아마충 동안 동안 바 에젠시 싱나 푼나 미오 리싱 다룩 사트렛 헤나 깐방음크레 이샤오 시나마람 오래가 람비 통이 야오나 동안 동안 바 인프라스트럭처 개야수 아망 아다 토큰크레 마지기 주마탁다 서울기 마팜싱 조르핫 감룹 아무디 감룹 메트로폴리탄 지라싱다 자우락나 미오이 리싱타레 짜니파롬 이자오기 어와바 마육나리 바르타 뎅기기 히닥 규뎅가 치지나바기 아야바 피레 드럭 컨트롤러 제너럴 오브 인디아나 히닥 마클라시 파르마시싱데 요온바기 아야바 피레 이다가시 타케다 바이오 Pharmaceutical India나 사바니 히닥 부톡파 컴퍼니 아시기 마퉁 이나 뎅기 백신 아시 자히 마리 수르바 앙앙드기나 자히 훔부 수르바 묘이 파우바다 까빠야바기 아야바 피디 마치다 묘이 에도 하나 뎅기 나크라바 나트라가 나드바 묘이 뿜나막다 캅톡빠야가니 하이디 규딩가 백신 아시 뎅기 바이러스 마컬 마리 막다기 앙톡나바 부톡키바 백신니 백신 아시 동안 동안 벨레박니 푸현바다 아야바 피크라바니 마디기 마눙다 유로피안 유니언 길레박싱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마디 아르헨티나 야우리 뎅기레나기 구동사다바 사우노 마욕나리 발레박싱기 마농다 바르초 아마 오이럭바다기 아시금바 타우랑 아시 로콜라키바니 유니파이드 페멘트 인터페이스 삼나 UPI 하이나 캉나바 트랜잭션 아시 타우바다 아소 앵암 야우드나바 바레 세카라마디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 아미숭 내셔널 페멘트 코퍼레이션 오브 인디아나 타우랑 카야 파이칼레 하이나 셀퉁기 라이자 만트리 방크 차우두리나 퐁도크레 어퍼머시 록사바다 항락바 와항 아마기 아이보 오이나 피바 파콤다 만트리나 풍도키바니 마학나 하이 하우키바 준타 파오바다 UPI 치진나바 미오이 고티 양카이망아 락 니푸마바니 오크레 만트리나 하이 UPI 트랜잭션 기 구동사바 로우드나 아란바 타워싱 컹독나바 타벅싱 파이칼레 마두기 마농다 모바일 넘버 홍도 홍진 타워다 미랭 성바가 로이나나 SMS 다 베스 오텐티켓 산초헤나 제실 할레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NDA Parliamentary Party gi sayol gi oina pangthok pa mipham Mangal Milan Parliament House da ngasi pangthok ni mipham asida Pradhan Mantri Narendra Modi na wangang ni National Security Advisor Ajit Doval da sahi asigi Lokmanya Tilak National Award pi da gani mana asi Lokliba August amada Pune da pangthok da ba Lokmanya Tilak lai khida ba gi samataruk subak kumon palen thorum da lanthok ni thorum da kendra gi griha mantri Amit Shah charuk ya gani Lok Sabha Adhyaksha Om Birla Gangarang United Arab Emirates ki Economy Amsung Tourism Mantri Nalusingba Mit Kangbhoga New Delhi da unakre unabatu da lebak ani gi maru mapang oi bagi mari hena phagat hana bagi matang da wapham kaya khanaki adu bida maru iba pau mukhana nambal turel ki launam bal kai bidagi yum samrom ising thumjile turel launam bal chamjil bagi thabak kana sathari नोने जिला की मफम अनि दस्टिंग निंग खाइबदगी नेशनल हावे कुंठा तरेट मपुंग पाना सथोक ससिन याजिंगैदा ngachi ayuk nongna amuk nungba manak da chingning khai bagi thodok thokre asam de ising jawgi phibam hena lusi lakli ichaw no maram oiraga siki bami gi masing tara sukre amishu bharat da dengi gi hida kyu denga chiji na bagi aya ba pire paulo jare
1: हौरम संदोकतुना तहां जारी बाय से आकाशवाणी इम्फाल की कंगला चैनल दगिनी हौजिक ताबी रसे उमंग हौरम से एनसीईआरटी की तेंगबांग लोन्यना संदोकचा बत हौरम नहीं

아카스바니 인파기 강라시는 기토롬 따비 이버싱보 아동이 더먹 토롬 난톡자리바 나이랑몬 거르시암나 따라암나 옥자리 그럼자리 마카다바 토롬 호우자징에 나시길렘 호르바 토롬싱 아마디 해인기 탐자리바 토롬싱 삼남 명링싱자리 닝싱자바세 액로이바가 동안동안바 마니플 품싱디 길러코스바 필름이세이싱 다한자가니 뽕토록 미니니푸 궁응기 토롬 나시기 궁응기 토롬대 탐자리 아한바다 통암 고시메테인 사파 쿠는이세이 아니 수바다 야페윤방기 릴라마차 마난 희망사바 릴라마사 시부 이비락바

마탕다 묵다비라세 미렘 하리브 필마시다기 알빈 쇠바 맘송 디베아 케트리기 콘셀다 나이랑 홈 셀센르는 세령바 고비공아 세랑비세 그도 듬세리

0: 이마, 이마, 너시리 마기는 범느나 사나 쿠박장교구로 너드나 와품 그르덩 리하이적이 이마. 다비요 이마, 너 사는 것이 이셋거들 공셔너세 아점무 공셔너띠. 아사부 공셔니네 이마. 가리 똥두르 셋거들 벗수너띠. 싱로운 까야라 누나 사르브 까레엔기 바샤르따 너시나 사나 콩셋거들 공셔니 이마. 마름모시르니 너 사나 점무 공셔너띠. 아사부 콩셋네 하이제리보도 이마 나차나 차름다이 믿고 보시다 이마하기 고야하기 오플로 묻던 딜러우게 하이도 나차 락셔오니 나차다야이 퍼먹어오로 묻더니 비비로네 이마
1: 벨레다고 카레다고 아이시디야 예능다보다 밑까지 나아래 하이관이 아씨
0: 그리 콘다니나 이마
1: 할마
0: 나차나 터모이 싱 이마도 구름져보고 아둠만 나와 해 여와우 친구의 비버라도 이마
1: 농아래 드라마 누메따래 드라마 미야마망다 웃방음 그다 부순났다 봐 타박 아무때 수 수번났다 봐 소음다나 작상마이 못도래네 따다깔라까
0: 오 이마 강래 강래가 시리야 맥시행 강래 이마를 나 싸부 뽑마사는데 아요 뿌나사네 아이들은 미라이 비리버나 들어오 아이 강래 이마 아가 삐카고 이리가 이봤던 무더수 이송이만을 싱아이 우르갈락 너비케 남자 아이오 범사니 이싱 싸워도 도레를 따오 터럭 뿐이 하이 마땀 무더 다이는 타스키데 아야 아가씨 이오 범사니 하이버스 아도 모시데 이캄레이와 아야 아가씨 이만을 복수만을 싸는 띠 아이와 그야 하늘아 육띠를 보라오 아이 마뽀가스
1: 아이라 치우는 거
0: 아이 그러네 죽어내네 가이로 가이로 시간 이제 죽을까 이거
1: 파란만해 파란만해 봐 시오에다 니 파란만해 봐 니는 강 석박아씨 아무것도 했다다 그이
0: 아이 아이디 드라마하기 무뚜들래 입두다 낭시 아이 이마 월요일 동님 오래네
1: 오 야래 똑비로 드라마가 더 로이카래 하시네 아이 낭나 드라마 오라이딩 아이다네 소음다 이엔 상

0: 오자, 내 박사 오두부 내려무디 판이다. 아씨, 한다 기획이 프로젝트 하버시 뭐 시대도 오자. 그러고 미우 하이든 하이적이 되는 일 낙실이시. 아, 이 안하부 순간 나도 야다 떠오리시. 아이는 라이브시다. 아이 사이클 아무 뭐다 낙분이시 마나 무캉그러디. 아이 얌 레이터 라이브 보면 안 기둥이 떠오리시. 아씨, 뭐 시네디 이부. 응? 아이 가리 사이클 아무 뭐지. 뭐이 뭐이 통하니 오름 다시다. 도민나 담마마상 입는 판이 기땅 좀 오고 말한데 야담니다 우리 이제. 아이고 아씨 사이간지 좀 이스티게는 뭐 오름 내다 우리 이제. 아이고 그래 3번 넣으신 나라 먹이 그나 그나 뭐사이 휴망 시들 내리고 나 싱시나. 아이고 해다 정신 내지라네. 호다 해다 정신 나게 해다. 그놈따 항적이 봐.
1: 그리딱비그덤 놓았다모.
0: 거기 오자 레이팍 쇼부 레이키다 보자.
1: 오 레이키브네 아쿠이 오자네 아쿠이는 마기 마이랭 앞더니 아쿠이쇼 오자 토록방 아이즈리네다모.
0: 오에 너쇼 대타도 봐 안항신 왜 이래고.
1: 호이만이다모 호이 드라마다 몰락제리.
0: 오 드라마다 몰락보네봐. 哎，你说他现在他妈当不了的，哎哎，我那时候我咋搞呢？哎，哎，就天天带领着你呢。
1: 我咋？刚才我听说，哎，宋英新没落下。
0: 呀，好过了，好过了，好过了，呀。哎，哎哥，你的他妈当吧，给俺们跪了。哎，有我能的，反正嘿，那是谁？呀，你嘿。
1: 我咋？
0: 嘿喽，我根本也独立呢。Hey, yang apa objek terum di wajar pun ya aku.
1: Uza,
0: aku, nui bu, drama si bu pambro.
1: Uza, aku ishe apa objek terum ui bu yang pame, film gisu, drama gisu.
0: Yeah, film su pame,
1: pame,
0: drama su.
1: Uza,
0: film su pame na hairam ni. Film pame kedi tampam si di owner ya. Cek, aku uza wajib.
1: Uza,
0: lana kanu ko.
1: Hoi,
0: aye theater ku pamlay. Kala yokat theater. Samna KYT
1: KYT
0: Masih tapi bunga ya orang pak. Aduh hari ini nang drama kungge ya re. Film ya orang ini film kumba dong bang ya.
1: Film.
0: Mani purgi maming leh reba film kita itu memang sing se. Aiy mana bang aktor ini ya.
1: Bisa.
0: Aiy kita ni mukanya memang nanti ini pulih sing se. Aiy kita dah drama ya orang bang ang aku beri jo. Oh ini kayak nohuk sih. Wow, wow, mani purgi pasang naya film kita aktor. Is. Noin, film kumne ayu sih tadi, film di, noin tammi bapam film sih kahir kadhi, film kumbu di, boi do mande boi bo,
1: oza,
0: ati, lana kanu koi na harisya, aku oza lagi lewi sih di, theater katagi khalaga lewa, adum ba, bapam boi bani na ayu bani da,
1: adu oza, aku di film sih am pame, acting to bo pame bani na, adu oza lepak saw gisi da nungtin nungtin laga su. Oza lagi tu suai koi ayuk teri lah tu mula apa yang agit ro oza?
0: Hey,
1: film pame ba?
0: Kali ini ya dunia. Hey, aduh ne? Tahu tu dinoi? Ayi dah minyak laga ayi teater sih jauh betap.
1: Oh,
0: ko? Hey, aduh, wah macam
1: oza?
0: Oza ada? Ayi nu semai semai hari mika dinoi tamtu ung ko? Tambah lapa ya deko?
1: Koi sang.
0: Oza
2: tuli. Kena hangun oi bunga.
0: Oza, kurang jari oza.
2: Kari doba, kari tanah saya ba.
0: Oza, aye min kuom ba.
2: Oh,
0: nong tombam kuom ba. Aye theater am kaksu laje oza. Kala yok theater hai dina.
2: Oh,
0: madugi aina director oina laje bani. Aye theater dugi project habsi mai supa pa oyadra. Aduda oza na guru gi phamam dam tang laibiraga. Proyek si thapa da phone bi pada mati yang kita pang biu na hai gitu luxury ni oza.
2: Proyek thapa ke hujek yang kena scenery bni.
0: Hoi hoi oza.
2: Aduh, ibu modi theater teruk pun sih kiam kui le.
0: Pang kui kui baga tiada cedri dah oza. Aduh bu, koy lekai kulu tadi theater teruk sih ayi kagta ni luxury sih oza. Proyek sih nabo power ba. Ayi oza ayi ngah oza ki ngah sah doai piron hong nabo tongjeri ko oza.
2: Hei ibu mo. Cetar tahu ni, kalau tahu ni, na thorak di bani masing masing. Onhok na yang re.
0: Oza.
2: Aduh bu, kara mana kian ki? Kara mau mukok lagi. Aduh, oza na hai ke debni na.
0: Oza.
2: Kalau tahu wah hai bersih, lay debni. Hek tu woi debni. Sida ni ko.
0: Oza, madu ini kari, tapi kan biru no oza. 아이나 번호가 로이 신세르게 아따 예대기 되어서 락미바 땅따라 망하시다 눈틀시다 아이기들 랭톡비로오사 아두가 왁숍 도범만바 몽다 포토 어머니 땅 탁탁 넘어가 아둠 로이래 쓰다 프로젝트 타바다 야우기나봐
2: 그 야그들은 이분 어두워
0: 야니 야니 아마도기 디까림 따에 간비로 노오사 오사는 야비르가 둠 로이래 아이 오사 야리는 록자라보니코 바리야 두디오사 아이씨 아또빠 때이 그 운어가다 무슨 레이저리 아다 아이 땅 랭톡 저루기게
2: 아 랭오 뭐 랭오
0: 소비 아드럽니 고자 빨리 보자 아이 구름 자리오자
1: 우자 시부 마밍 디하네 다드리 디렉터 로자
2: 에라 아이 뭐 마나나 할망 사바 할분이니 고 제 마나니 할망 나 뒤에 마나

마탕다 묵다 비라시 잉드바 남데 필라마시다기 후이드롬 포스파라니기 콘젤다 루싱 루왕나 세링바 아두가 루싱 루왕 마사모나 세랑부 이세 그도 담지리 농아니 담이라시

0: ꯃꯃꯥꯡꯒꯤ ꯆꯍꯤꯗ ꯑꯩ 12 ꯄꯥꯁ ꯇꯧꯏ, 10ꯁꯨ 12ꯁꯨ ꯐꯥꯔꯁ ꯗꯤꯚꯤꯖꯟꯗ ꯂꯣꯏꯅꯃꯛ ꯄꯥꯁ ꯇꯧꯏ. ꯀ꯭ꯂꯥꯁ 10ꯗ ꯁꯕꯖꯦꯛ 3 ꯂꯦꯇꯔ ꯆꯠꯂꯛꯏ, 12ꯇꯁꯨ ꯁꯕꯖꯦꯛ 2 ꯂꯦꯇꯔ ꯆꯠꯂꯛꯏ. ꯂꯥꯏꯕꯛ ꯊꯤꯕꯗꯒꯤ ꯃꯇꯦꯡ ꯄꯥꯡꯕꯤꯅꯕ ꯂꯩꯇꯕꯗꯒꯤ, ꯇ꯭ꯌꯨꯁꯟ ꯆꯠꯄ ꯉꯝꯍꯧꯗꯕꯗꯒꯤ ꯄꯣꯖꯤꯁꯟꯗꯤ ꯂꯦꯞꯄ ꯉꯝꯈꯤꯗꯦ.
1: ꯑꯗꯨꯗꯤ ꯍꯥꯏꯔꯣ ꯍꯥꯏꯔꯣ, ꯅꯪꯁꯤ ꯀꯔꯤ ꯃꯔꯝꯗꯒꯤ ꯂꯥꯏꯔꯤꯛ ꯇꯝꯕꯁꯤ ꯇꯣꯛꯈꯤꯕꯅꯣ ꯍꯥꯏꯕꯗꯣ ꯏꯌꯥꯝꯕꯗ ꯇꯝꯃꯣ.
0: ꯇꯝꯃꯣ, ꯑꯩꯒꯤ ꯕꯕꯥꯗꯣ ꯁꯣꯏꯅꯥꯏꯕ ꯐꯤꯕꯝ ꯁꯣꯏꯔꯕ ꯃꯤꯁꯛ ꯑꯃꯅꯤ. ꯏꯃꯥꯅ ꯃꯅꯥ ꯃꯁꯤꯡ ꯌꯣꯜꯂꯒ ꯑꯩꯕꯨ ꯏꯍꯩ ꯏꯁꯤꯡ ꯇꯝꯍꯜꯂꯛꯈꯤ. ꯂꯥꯏꯕꯛ ꯊꯤꯕꯗꯒꯤ ꯑꯩꯒꯤ ꯏꯃꯥ ꯑꯔꯨꯕ ꯂꯥꯏꯅꯥ ꯑꯃꯅ ꯅꯥꯔꯛꯈꯤ. ꯑꯔꯩꯕ ꯃꯥꯟ ꯆꯥꯡ ꯌꯣꯟꯕꯗ ꯅꯠꯇꯅ ꯂꯩꯅꯔꯤꯕ ꯏꯪꯈꯣꯜꯗꯨ ꯐꯥꯎꯕ ꯕꯟꯙꯥꯟ ꯊꯝꯂꯒ ꯏꯃꯥꯕꯨ ꯃꯄꯥꯟꯗ ꯄꯨꯗꯨꯅ ꯂꯥꯌꯦꯡꯈꯤ. ꯑꯗꯨꯕꯨ ꯇꯥꯃꯣ, ꯏꯃꯥꯗꯣ ꯐꯒꯠꯂꯛꯄ ꯉꯝꯈꯤꯗꯦ. ꯅꯣꯡꯃ ꯅꯣꯡꯃꯒꯤ ꯑꯁꯨꯝ ꯁꯣꯟꯖꯤꯜꯂꯛꯈꯤ. ꯃꯤꯅ ꯄꯩꯁꯥ ꯊꯧꯖꯤꯜꯂꯛꯄꯒ ꯑꯩꯒꯤ ꯂꯥꯏꯔꯤꯛ ꯃꯈꯥ ꯇꯝꯊꯍꯟꯅꯕ ꯍꯣꯠꯅꯕꯗ ꯁꯣꯏꯅꯥꯏꯔꯕ ꯕꯕꯥꯗꯣ ꯀꯪꯍꯧꯅꯈꯤ ꯇꯥꯃꯣ.
1: ꯑꯣ, ꯑꯗꯨꯗꯒꯤꯗꯤ ꯀꯩꯗꯧꯔꯕ? ꯋꯥꯔꯤ ꯃꯈꯥ ꯇꯥꯔꯛꯎꯅꯦ.
0: ꯇꯥꯃꯣ, ꯅꯣꯡꯃ ꯂꯝꯇꯥꯒꯤ ꯅꯤꯅꯤ ꯄꯥꯟꯕ ꯅꯨꯃꯤꯠꯀꯤ ꯑꯌꯨꯛꯇ ꯏꯃꯥꯅ ꯃꯥꯕꯨ ꯅꯨꯃꯤꯗꯥꯡꯗ ꯃꯄꯥꯟꯗ ꯑꯃꯨꯛꯇꯪ ꯄꯨꯊꯣꯛꯄꯤꯌꯨ, ꯅꯤꯅꯤ ꯄꯥꯟꯕ ꯊꯥꯖꯁꯦ ꯄꯦꯟꯅ ꯑꯃꯨꯛꯇ ꯌꯦꯡꯒꯦ ꯍꯥꯏꯈꯤ. ꯑꯩꯅꯁꯨ ꯏꯃꯥꯕꯨ ꯃꯄꯥꯟꯗ ꯄꯨꯊꯣꯛꯀꯦ, ꯅꯤꯅꯤꯒꯤ ꯊꯥꯖ ꯌꯦꯡꯁꯤ ꯍꯥꯏꯈꯤ. ꯑꯗꯨꯕꯨ ꯅꯨꯃꯤꯠ ꯑꯗꯨꯗ ꯃꯆꯥ ꯑꯩꯒ� ꯃꯤꯡ ꯆꯟꯅꯕ ꯄꯩꯁꯥ ꯂꯩꯇꯕꯗꯒꯤ ꯕꯕꯥꯅ ꯃꯤꯒꯤ ꯁꯟ ꯑꯃ ꯍꯨꯔꯥꯜꯂꯒ ꯌꯣꯟꯊꯣꯛꯈꯤ ꯍꯥꯏꯗꯨꯅ ꯂꯩꯀꯥꯏ ꯃꯤꯌꯥꯝ ꯍꯧꯔꯛꯇꯨꯅ ꯑꯩꯈꯣꯏꯒꯤ ꯌꯨꯝ ꯑꯗꯣ ꯊꯨꯗꯦꯛꯄꯤꯈꯤ ꯇꯥꯃꯣ.
1: ꯇꯣꯝꯊꯤ,
0: ꯕꯕꯥꯁꯨ ꯃꯤꯌꯥꯝ ꯑꯗꯨꯅ ꯌꯥꯝꯅ ꯊꯤꯅ ꯐꯨꯈꯤ. ꯊꯧꯗꯣꯛꯇꯨ ꯎꯔꯨꯕꯗꯒꯤ ꯑꯩꯈꯣꯏ ꯏꯃꯥ ꯋꯥꯟꯊꯈꯤꯕꯗꯒꯤ ꯑꯗꯨꯝ ꯍꯪꯒꯠꯂꯛꯈꯤꯗ꯭ꯔꯦ. ꯏꯄꯥ ꯏꯆꯥꯕꯨꯁꯨ ꯈꯨꯡꯒꯪꯗꯨꯗ ꯂꯩꯕ ꯌꯥꯔꯣꯏ ꯍꯥꯏꯗꯨꯅ ꯇꯥꯟꯊꯣꯛꯈꯤ. ꯏꯃꯥꯒꯤ ꯄꯣꯠꯂꯣꯏꯕ ꯂꯣꯏꯔꯒ ꯅꯨꯃꯤꯗꯥꯡꯋꯥꯏꯔꯝꯗ ꯏꯄꯥ ꯏꯆꯥ ꯃꯤꯒꯤ ꯁꯟ ꯒꯥꯔꯤ ꯑꯃꯗ ꯐꯤꯔꯣꯟ ꯀꯣꯜꯂꯤꯛ ꯈꯔ ꯍꯥꯞꯂꯒ ꯈꯨꯟꯒꯤ ꯈꯨꯟꯖꯤꯟ ꯐꯥꯎꯕ ꯊꯣꯔꯛꯈꯤ. ꯑꯩꯅ ꯈꯨꯟꯒꯤ ꯃꯆꯤꯟ ꯌꯧꯔꯦ, ꯃꯤꯒꯤ ꯁꯟ ꯒꯥꯔꯤꯁꯤ ꯊꯅꯝꯃꯁꯤ, ꯕꯕꯥ ꯀꯨꯝꯊꯔꯁꯤ ꯍꯥꯏꯗꯅ ꯕꯕꯥꯒꯤ ꯃꯁꯥ ꯅꯣꯝꯂꯨꯕꯗꯗꯤ ꯕꯕꯥꯗꯣ ꯀꯨꯝꯂꯛꯈꯤꯗ꯭ꯔꯦ.
1: ꯑꯣ ꯃꯥꯏ ꯒꯣꯗ!
0: ꯑꯇꯤꯌꯥꯗ ꯌꯦꯡꯈꯠꯂꯨꯕꯗꯗꯤ ꯏꯃꯥꯅ ꯊꯋꯥꯏ ꯇꯥꯅ ꯌꯦꯡꯖꯅꯤꯡꯈꯤꯕ ꯅꯤꯅꯤꯒꯤ ꯊꯥꯖꯗꯣ ꯑꯩꯈꯣꯏꯒꯤ ꯃꯇꯧꯁꯤ ꯌꯦꯡꯕ ꯉꯝꯗ꯭ꯔ ꯃꯥꯜꯂꯦ, ꯃꯌꯨꯝꯗ ꯆꯪꯈꯤꯔꯝꯗꯧꯔꯦ ꯇꯥꯃꯣ.
1: ꯑꯗꯨꯗꯒꯤꯗꯤ ꯀꯝꯗ�ꯧꯅ ꯏꯝꯐꯥꯜ ꯁꯣꯍꯣꯔꯁꯤꯗ ꯌꯨ ꯌꯣꯟꯗꯨꯅ ꯂꯩꯔꯛꯈꯤꯕꯅꯣ ꯍꯥꯏꯕꯗꯣ ꯃꯗꯨꯁꯨ ꯇꯥꯃꯣ.
0: ꯇꯧꯐꯝ ꯈꯪꯗꯅ ꯀꯉꯥꯎꯅꯗꯨꯅ ꯁꯨꯝ ꯂꯥꯛꯈꯤꯕꯗꯒꯤ ꯃꯔꯨꯞ ꯕꯁꯟꯇꯒ ꯊꯦꯡꯅꯈꯤ. ꯃꯔꯨꯞ ꯕꯁꯟꯇꯅ ꯑꯩꯕꯨ ꯆꯪꯖꯐꯝ ꯄꯤꯕꯤꯈꯤ. ꯑꯗꯨꯗꯒꯤ ꯉꯁꯤ ꯐꯥꯎꯕ ꯃꯥꯒ ꯂꯩꯃꯤꯟꯅꯗꯨꯅ ꯍꯩꯅꯗ ꯍꯩꯅꯗ ꯍꯣꯇꯦꯜ ꯑꯁꯦ ꯇꯧꯃꯤꯟꯅꯔꯛꯈꯤꯕꯅꯤ.
1: ꯇꯣꯝꯊꯤꯟ,
0: ꯇꯥꯃꯣ,
1: ꯃꯤꯑꯣꯏꯕꯒꯤ ꯂꯥꯏꯕꯛ ꯍꯥꯏꯕꯁꯤꯗꯤ ꯇꯝꯕ ꯉꯝꯗꯕꯅꯤ. ꯍꯧꯈ꯭ꯔꯕꯁꯤꯡꯗꯣ ꯍꯧꯈ꯭ꯔꯁꯅꯨ, ꯑꯗꯣ ꯍꯧꯖꯤꯛꯇꯤ ꯏꯌꯥꯝꯕ ꯅꯉꯣꯟꯗ ꯋꯥꯐꯝ ꯑꯃ ꯊꯝꯒꯦ ꯀꯣ?
0: ꯍꯥꯏꯕꯤꯌꯨ ꯇꯥꯃꯣ.
1: ꯅꯪ ꯑꯩꯉꯣꯟꯗ ꯀꯔꯤꯃꯇ ꯆꯤꯡꯅꯒꯅꯨ, ꯀꯔꯤꯃꯇ ꯍꯪꯒꯣꯏꯒꯅꯨ. ꯅꯪꯁꯤ ꯀꯔꯤ ꯀꯔꯤꯒꯗꯤ ꯇꯝꯅꯤꯡꯉꯤ
0: ꯇꯥꯃꯣ?
1: ꯅꯪꯅ ꯑꯄꯥꯝꯕ ꯂꯥꯏꯟꯗꯣ ꯏꯌꯥꯝꯕ ꯇꯝꯍꯟꯒꯦ. ꯍꯥꯏꯌꯨ, ꯅꯪ ꯀꯔꯤ ꯇꯝꯅꯤꯡꯉꯤ?
0: ꯑꯁꯦꯡꯕ꯭ꯔ ꯇꯥꯃꯣ?
1: ꯑꯁꯦꯡꯕꯒꯤꯅꯤꯅꯦ.
0: ꯇꯥꯃꯣꯅ ꯑꯩꯕꯨ ꯃꯈꯥ ꯇꯝꯊꯧ ꯍꯥꯏꯕꯤꯔꯕꯗꯤ ꯑꯩ ꯃꯦꯗꯤꯀꯦꯜ ꯇꯝꯅꯤꯡꯉꯤ ꯇꯥꯃꯣ.
1: ꯌꯥꯝ ꯐꯔꯦ, ꯑꯗꯨꯗꯤ ꯅꯪꯒꯤ ꯑꯄꯥꯝꯕꯗꯣ ꯏꯌꯥꯝꯕꯅ ꯁꯣꯏꯗꯅ ꯇꯝꯍꯟꯒꯅꯤ
0: ꯇꯥꯃꯣ.
1: ꯉꯁꯤꯃꯛ ꯃꯄꯥꯟꯗ ꯂꯩꯕ ꯑꯩꯒꯤ ꯃꯔꯨꯞ ꯃꯄꯥꯡꯁꯤꯡꯗ ꯀꯔꯝꯕ ꯄ꯭ꯔꯥꯏꯚꯦꯠ ꯃꯦꯗꯤꯀꯦꯜ ꯀꯣꯂꯦꯖꯇ ꯃꯤꯡ ꯆꯟꯕ ꯌꯥꯒꯗꯒꯦ ꯍꯥꯏꯕꯗꯣ ꯑꯩ ꯍꯪꯉꯒꯦ ꯏꯕꯨꯡꯉꯣ
0: ꯇꯥꯃꯣ. ꯑꯗꯨꯗꯤ ꯇꯥꯃꯣꯅ ꯑꯩꯕꯨ ꯃꯦꯗꯤꯀꯦꯜ ꯇꯝꯕ ꯇꯥꯛꯄꯤꯔꯕꯗꯤ, ꯑꯩꯅ ꯍꯥꯏꯖꯕ ꯑꯃꯇꯪ ꯇꯥꯃꯣꯅ ꯌꯥꯕꯤꯔꯕꯗꯤ ꯑꯩ ꯗꯣꯛꯇꯔ ꯇꯝꯖꯒꯦ, ꯅꯠꯇ꯭ꯔꯕꯗꯤ ꯑꯩ ꯗꯣꯛꯇꯔ ꯇꯝꯕ ꯆꯠꯆꯔꯣꯏ ꯇꯥꯃꯣ.
1: ꯏꯍꯦ, ꯀꯔꯤꯅꯣ ꯅꯪꯅ ꯍꯥꯏꯅꯤꯡꯕꯗꯣ ꯍꯦꯛꯇ ꯍꯥꯏꯌꯨ, ꯀꯔꯤꯅꯣ ꯅꯪꯒꯤ ꯑꯄꯥꯝꯕꯗꯣ ꯍꯥꯏꯌꯨ ꯍꯥꯏꯕꯅꯤ
0: ꯇꯥꯃꯣ. ꯇꯥꯃꯣꯅ ꯑꯃꯨꯛ ꯍꯟꯅ 유 탁다로이 하이드나 나나오기 마품다 암묵당 와석 비웃다모
1: 하
0: 다모
1: 똥테인 난 아이부 타죠 난 너부 독도를 담보 샷건 인 하이럽디 아이 암묵한나 유 탁다로 입고 입은거
0: 다모
1: 파래 파래 아이 이거 사이기 독독도 되는 아이 만져드나 남기는 똥 이나라가 따나라 입니 아이 이음도 타버 크러쉬리 해오리 아도 이거 시기디 이 한번 살라기 이 한번 이거 시디 따싱하는 아이래 똥틴 아 아이 아이 가오범래래 바신따디 이거 시기 우디 크라이셔크래
0: 다모 마디 누가한다 호랭기 뽀치 틱뽀 살릉머니
1: 아 두디 시마인 떠오로 마 라가따무 너코이니 이거 시디기 디네 유기 호텔 시 항부야드리 붕어 마기 슈 마나 빰바 카르바르마 똥느나바네 아이나 신타다 비레니 나 하이르메네 크랬다모
0: 타모
1: 고 아이샬레게 나시기디 크르티엥에 유음다 타바 크르 레호리도 둠돌로 실로루게고 아이요르게고
0: 파리다모
1: 레호로 레호로
2: 마코이 몽시부 까남들레다 자라네 까남레베 우데네 까다이 까다이데 부사크르잔 Tasna! Tasna!
3: Ay, matadala yung kakalao!
2: Oh, hoy! As... Makuhay mong siya. Hana dagi, karimta yung hongam dida. Tasna! Noy mong siya. Hana dagi, karimta yung hongam dida.
3: Nang hengang torok pa si ma, karibuhong mo doy no.
2: Hoy na hay din eh. Pabunggi, hana gi gatlog dabi, adali log dabi do. Adam tawrami hay ba?
3: Hoy, kuy nini na yadi eh. Si, sidala opam sila o sida.
2: Hoi, ado, nini na yadi hai dun abu, hauzi ki matam si dabu.
3: Nungsi tombia,
2: hmm?
3: Akoi babong siya, taudo ama dagi, akoi nini na paam daba, yaning daba, tabak ama da tauraroy hai dana khan kramale.
2: Oh.
3: Ado ganya, akoi nini siya, ahen ba, asao ram ka ba, ama da paam di.
2: Oh, ado, kari taudo no?
3: Ahina, klas habien tam ninge giwaani. Akoi ni nese, koleski lecturer oeraba matungda nupa amade sienki. Adubu, pabung na nupa do, matiksa de pam de haydana kaidog naki. Aduga police amade thazaki.
2: Oh,
3: laibak thiba haygadra, lohong bahan kibada nupa do, lalhauba na kapte na siki. Numita du dagi akoi ni nese. Mayum amu han na palu yadana awa polum puduna leli basini
2: o aina khaline aina lak pa khudingi nine se nong mata harau ta yana leiramba u de haina
3: phare se ado nang na lak pa bu sum na sum lak pro kai thabak lai ge lakani haidana phone so hana suk tau torok te haiba
2: hoi gi phone do yadre seman khriye dunani
3: o
2: ado delhi da master tau rubadagi tholak padagi ne Tanau bi khoi da amuk ta salu dri haidana haiyeng chalu se haigena lai ne.
3: Nusi tombia na khoi master tawr ba mayang gi marak tu da ai pun ba i bi kai jai da.
2: Ie. Ad mai na bu phat da taw nu khanga ba. Nang shu bek lai ri da kok tha do ga loi da na.
3: Tan mu tal le ba.
2: Kai do bai tan dui no. Phare se. Ad haiyeng tanau bi khoi da salu se haib da kaung ni ko.
3: Hai ma. Ai di i kaw bu kawe.
2: E.
3: Haiyeng se ni ne ga doctor cha mina ga da ba ni. Tanau bi khoi da chat pa do nong ni ni le ga sal asi
2: phare se aduni ne bu kari oi nangam da bano
3: ni ne gi han gi hamu hamu dum ison so laga lai baduni
2: o ho adudi lag ri banong

0: ꯑꯁꯤ ꯅꯨꯃꯤꯠꯁꯤꯗ ꯑꯣꯏꯅ ꯆꯠꯂꯨꯔꯁꯤꯀꯣ? ꯍꯣꯏ,
1: ꯅꯣꯡꯃꯥꯏꯖꯤꯡ ꯅꯨꯃꯤꯠꯇ ꯑꯗꯨꯝ ꯆꯠꯂꯁꯤꯀꯣ ꯑꯗꯨꯗꯤ?
0: ꯑꯩ ꯑꯃꯨꯛ ꯌꯧꯔꯒꯦ.
1: ꯉꯥꯏꯈꯣ, ꯀꯩꯅꯣ ꯆꯥꯒ ꯊꯛꯈꯤꯁꯤ ꯅꯦꯅꯦ ꯁꯨꯅ ꯀꯣꯕ.
0: ꯑꯩꯅꯦ ꯊꯕꯛ ꯈꯔ ꯂꯩꯍꯧꯔꯤꯕ, ꯆꯥ ꯊꯥꯔꯣꯏ. ꯅꯦꯅꯦꯗꯣ ꯑꯩ ꯃꯊꯪ ꯂꯥꯛꯄꯗꯣ ꯎꯅꯔꯒꯦ, ꯆꯠꯂꯒꯦꯀꯣ.
1: ꯅꯪꯅ ꯂꯥꯛꯄꯁꯤꯃ ꯊꯥ ꯇꯥ ꯍꯥꯏꯔꯛꯇ ꯐꯔꯦꯅꯦ, ꯊꯕꯛ ꯂꯩꯍꯧꯋꯤ ꯍꯥꯏꯔꯕꯅꯤꯅ ꯂꯥꯛꯑꯣ, ꯑꯩ ꯒꯦꯠ ꯄꯥꯎ ꯊꯤꯟꯗꯣꯛꯀꯦ.
0: ꯍꯣꯏ, ꯂꯥꯛꯑꯣ.
1: ꯍꯩꯃꯥ, ꯅꯦꯅꯦ ꯌꯦꯡꯉꯨꯅꯦ, ꯃꯈꯣꯏꯒꯤ ꯍꯣꯁꯄꯤꯇꯥꯜꯁꯤ ꯆꯥꯎꯗ꯭ꯔꯅꯦꯅꯦ?
2: ꯍꯣꯏꯅꯦ ꯍꯣꯏꯅꯦ, ꯌꯥꯝ ꯆꯥꯎꯋꯤ, ꯆꯥꯎꯕꯗ ꯅꯠꯇꯦ, ꯌꯥꯝ ꯁꯨꯅꯥꯜꯂꯦ.
1: ꯍꯣꯏꯅꯦꯅꯦ, ꯅꯦꯅꯦ ꯄꯨꯡ 6:00ꯇꯒꯤ ꯂꯥꯌꯦꯡꯕ ꯍꯧꯒꯗꯕꯅꯤꯗꯤ ꯍꯥꯏ, ꯑꯗꯣ ꯄꯨꯡ 6:00ꯇꯤ ꯇꯥꯗꯧꯔꯤ, ꯗꯣꯛꯇꯔꯗꯤ ꯂꯥꯛꯄ ꯎꯗꯤꯌꯦꯅꯦ.
2: ꯑꯗꯣ ꯑꯩꯒꯤꯗꯣ ꯁꯤꯔꯤꯌꯦꯜ ꯅꯝꯕꯔ 1 ꯍꯥꯏꯕꯅꯤꯀꯣ?
1: ꯍꯣꯏ, ꯃꯥꯅꯦ.
2: ꯊꯥꯁꯅꯥ, ꯌꯦꯡꯉꯨꯅꯦ, ꯑꯥꯗ ꯆꯪꯉꯛꯏꯕ ꯗꯣꯛꯇꯔꯁꯤ ꯑꯣꯏꯕ ꯇꯥꯏ, ꯑꯩ ꯌꯦꯡꯒꯗꯧꯔꯤꯁꯤ
1: ꯀꯗꯥꯏꯅꯣꯅꯤꯅꯦ?
2: ꯇꯨ,
3: ꯃꯁꯤꯕꯨ ꯃꯍꯧꯁꯥ ꯌꯥꯝ ꯉꯥꯎꯁꯤꯟꯅꯈꯤꯕ ꯑꯩꯈꯣꯏ ꯄꯥꯕꯨꯡꯅ ꯐꯨꯈꯤꯕꯗꯣ ꯅꯠꯇ꯭ꯔꯅꯦ? ꯑꯁ, ꯃꯥꯅꯤꯗ.
2: ꯀꯔꯤꯅꯣ ꯅꯪꯅ ꯃꯨꯔꯨꯝ ꯃꯨꯔꯨꯝ ꯁꯣꯜꯂꯤꯗꯨ?
1: ꯅꯦꯅꯦ ꯀꯩꯁꯨ ꯅꯠꯇꯦꯅꯦ.
4: ꯁꯦꯔꯦꯟ ꯅꯝꯕꯔ 1 ꯂꯤꯡꯁꯤꯟꯕꯤꯔꯛꯄ ꯌꯥꯔꯅꯤ? ꯌꯥꯅꯤ, ꯁꯤ ꯑꯥꯔ ꯁꯤꯗ ꯍꯦꯛꯇ ꯂꯤꯡꯁꯤꯟꯕꯤꯌꯨ. ꯀꯔꯤ ꯑꯣꯏꯅ ꯅꯨꯡꯉꯥꯏꯕꯤꯗꯕꯅꯣ?
2: ꯗꯣꯛꯇꯔ, ꯑꯩꯒꯤꯁꯤ ꯆꯥꯅꯤꯡ ꯊꯛꯅꯤꯡꯕ ꯀꯌꯥ ꯐꯥꯎꯗꯕ, ꯑꯍꯤꯡꯁꯨ ꯇꯨꯝꯕ ꯌꯥꯗꯕꯅꯤ ꯗꯣꯛꯇꯔ.
4: ꯑꯣ, ꯐꯅꯤ ꯃꯦꯗꯥꯝ, ꯕꯤ ꯄꯤ ꯁꯤ ꯍꯥꯟꯅ ꯑꯃꯨꯛꯇ ꯆꯦꯛ ꯇꯧꯖꯒꯦ. ꯌꯥꯅꯤ, ꯁꯨꯃꯦꯠꯇ ꯐꯝꯕꯤꯌꯨ. ꯌꯥꯅꯤꯌꯦ, ꯁꯣꯝꯁꯨ ꯑꯗꯨꯝ ꯂꯤꯡꯁꯤꯟꯕꯤꯌꯨ.
1: ꯐꯅꯤ.
4: ꯁꯣꯝꯒꯤ ꯀꯅꯥ ꯑꯣꯏꯕꯤꯔꯕꯅꯣ?
1: ꯅꯦꯅꯦꯅꯤ ꯗꯣꯛꯇꯔ.
4: ꯑꯣ, ꯕꯤ ꯄꯤ ꯗꯤ ꯅꯣꯔꯃꯦꯜꯅꯤ ꯃꯦꯗꯥꯝ. ꯑꯩꯅ ꯏꯔꯤꯕꯁꯤ ꯑꯁꯤ ꯄꯨꯔꯒ ꯔꯨꯝ ꯅꯝꯕꯔ 17ꯗ ꯆꯠꯄꯤꯌꯨ, ꯕ꯭ꯂꯗꯀ ꯌꯨꯔꯤꯟꯒ ꯇꯦꯁ ꯑꯃꯨꯛꯇꯪ ꯇꯧꯊꯣꯛꯄꯤꯌꯨ. ꯌꯥꯅꯤ, ꯁꯣꯝꯅ ꯁꯨꯝ ꯐꯝꯕꯤꯔꯁꯨ ꯌꯥꯔꯅꯤ.
1: ꯐꯅꯤ ꯗꯣꯛꯇꯔ.
4: ꯀꯅꯥ ꯂꯩ?
5: ꯗꯣꯛꯇꯔ,
4: ꯃꯦꯗꯥꯝꯁꯤ ꯔꯨꯝ ꯅꯝꯕꯔ 17 ꯐꯥꯎꯕꯗꯪ ꯆꯠꯃꯤꯟꯅꯔꯨ.
5: ꯐꯅꯤ.
4: ꯌꯥꯅꯤ ꯃꯦꯗꯥꯝ, ꯅꯤꯡꯊꯣꯛꯄꯤꯔꯣ. ꯌꯥꯅꯤ, ꯑꯩꯕꯨ ꯅꯤꯡꯁꯤꯡꯕꯤꯔꯤꯕ?
1: ꯅꯤꯡꯁꯤꯡꯖꯔꯤ ꯗꯣꯛꯇꯔ. ꯑꯩꯈꯣꯏ ꯅꯦꯅꯦꯒꯤ ꯑꯅꯥꯕꯁꯤꯕꯨ ꯀꯔꯤ ꯂꯥꯏꯅꯥ ꯑꯣꯏꯔꯕꯅꯣ?
4: ꯇꯧꯈ꯭ꯔꯤꯕ ꯇꯦꯁꯁꯤꯡ ꯑꯗꯨꯒꯤ ꯔꯤꯖꯜꯠ ꯈꯪꯗꯅꯗꯤ ꯂꯥꯏꯅꯥ ꯑꯁꯤ ꯁꯤꯅꯤ ꯍꯥꯏꯕꯗ ꯆꯞ ꯆꯥꯕ ꯍꯥꯏꯕ ꯉꯝꯈꯤꯔꯣꯏ. ꯑꯗꯨꯕꯨ ꯑꯩꯅ ꯁꯨꯝ ꯈꯟꯕꯗ ꯅꯦꯅꯦꯒꯤꯁꯤ ꯋꯥꯈꯜꯒꯤ ꯂꯥꯏꯅꯥ ꯑꯣꯏꯒꯗꯕ ꯃꯥꯜꯂꯤ. ꯑꯗꯣꯝꯁꯨ ꯃꯦꯗꯤꯀꯦꯜ ꯄ꯭ꯔꯣꯐꯦꯁꯟꯗ ꯂꯩꯕꯅꯤꯅ ꯈꯔ ꯃꯈꯩꯗꯤ ꯑꯗꯨꯝ ꯈꯪꯕꯤꯔꯝꯕꯅꯤꯗ.
1: ꯗꯣꯛꯇꯔ, ꯑꯩꯗꯤ ꯗꯣꯛꯇꯔ ꯑꯣꯏꯍꯧꯗ꯭ꯔꯦ.
4: ꯑꯣ,
1: ꯑꯩꯅ ꯊꯥꯈꯤꯕ ꯏꯟꯇ꯭ꯔꯥꯟꯁ ꯑꯦꯛꯖꯥꯝ ꯃꯥꯏ ꯄꯥꯛꯈꯤꯗ꯭ꯔꯦ.
4: ꯀꯩꯁꯨ ꯀꯥꯏꯗꯦꯗ, ꯗꯣꯛꯇꯔ ꯑꯣꯏꯗꯕ ꯌꯥꯗꯦ ꯍꯥꯏꯕ ꯀꯩꯁꯨ ꯂꯩꯇꯦ. ꯑꯗꯣ ꯍꯧꯖꯤꯛꯄꯨ ꯀꯔꯤ ꯗꯤꯄꯥꯔꯠꯃꯦꯟꯗ ꯂꯩꯕꯤꯔꯤꯕꯒꯦ?
1: ꯍꯧꯖꯤꯛ ꯍꯧꯖꯤꯛꯃꯛꯀꯤ ꯑꯣꯏꯅꯗꯤ ꯑꯩ ꯒꯣꯔꯃꯦꯟꯠꯀꯤ ꯊꯕꯛ ꯑꯃꯠꯇ ꯄꯥꯏꯖꯗ꯭ꯔꯤ ꯍꯥꯏ ꯇꯥꯔꯦ ꯗꯣꯛꯇꯔ.
4: ꯑꯣ, ꯀꯩꯁꯨ ꯀꯥꯏꯗꯦꯗ, ꯑꯩꯗꯤ ꯒꯣꯔꯃꯦꯟꯠꯀꯤ ꯊꯕꯛ ꯇꯧꯕꯕꯨꯗꯤ ꯂꯅꯥꯏ ꯐꯥꯔꯝ ꯑꯃꯅꯤ ꯈꯛꯇꯨꯅ ꯏꯁꯥꯅ ꯏꯁꯥꯒꯤ ꯁꯦꯟꯊꯣꯛ ꯂꯝꯕꯤ ꯂꯩꯅꯕ ꯍꯣꯠꯅꯕꯅꯕꯨ ꯍꯦꯟꯅ ꯄꯥꯝꯃꯤ.
1: ꯑꯗꯨꯒ ꯗꯣꯛꯇꯔ, ꯋꯥꯐꯝ ꯑꯃꯇ
4: ꯍꯦꯛꯇ ꯍꯥꯏꯕꯤꯌꯨ.
1: ꯃꯇꯝ ꯑꯃꯗ ꯑꯩꯅ ꯁꯣꯏꯈꯤꯕ, ꯂꯥꯟꯈꯤꯕ, ꯉꯥꯡꯈꯤꯕ ꯄꯨꯝꯅꯃꯛꯇꯣ ꯋꯥꯔꯧꯅꯔꯣꯏꯁꯤꯀꯣ?
4: ꯂꯥꯟꯈꯤꯗꯦꯗ, ꯑꯗꯣꯝ ꯀꯔꯤꯁꯨ ꯂꯥꯟꯗꯦ, ꯂꯥꯜꯂꯤꯕꯗꯤ ꯑꯩꯅꯤ. ꯄꯨꯟꯁꯤꯁꯤꯗ ꯅꯪꯒꯤ ꯆꯥꯎꯔꯕ ꯂꯃꯟ ꯑꯃꯁꯨ ꯇꯣꯟꯁꯤꯜꯂꯕꯅꯤ.
1: ꯀꯔꯝꯕ ꯃꯈꯜꯒꯤ ꯂꯃꯟꯅꯣ ꯗꯣꯛꯇꯔꯅ ꯍꯥꯏꯕꯤꯔꯤꯁꯤꯕꯣ?
4: ꯄꯨꯟꯁꯤꯗ ꯑꯩꯅ ꯅꯪꯒ ꯊꯦꯡꯅꯔꯝꯗ꯭ꯔꯕ, ꯑꯩꯅ ꯉꯁꯤ ꯑꯣꯏꯔꯤꯕ ꯐꯤꯕꯝ ꯑꯁꯦ ꯑꯣꯏꯔꯝꯗꯕꯁꯨ ꯌꯥꯏ, ꯄꯨꯟꯁꯤ ꯆꯨꯞꯄ ꯌꯨ ꯌꯣꯟꯗꯨꯅ ꯑꯗꯨꯝ ꯂꯦꯜꯂꯝꯕꯁꯨ ꯌꯥꯏ.
1: ꯑꯗꯨꯃꯛꯁꯨ ꯍꯥꯏꯕꯤꯅꯨꯗ.
4: ꯑꯁꯦꯡꯕꯅꯤ, ꯑꯩꯅ ꯑꯗꯣꯝꯕꯨꯗꯤ ꯄꯨꯟꯁꯤꯁꯤꯅ ꯍꯦꯛ ꯂꯩꯔꯤꯃꯈꯩ ꯑꯗꯨꯝ ꯅꯤꯡꯁꯤꯡꯗꯨꯅ ꯂꯩꯔꯅꯤ. ꯑꯗꯣꯝꯅ ꯑꯩꯕꯨ ꯀꯥꯎꯈꯤꯒꯗꯕ ꯃꯉꯥꯏꯔꯦ.
1: ꯑꯗꯨꯝꯅ ꯍꯥꯏꯕꯤꯒꯅꯨ ꯗꯣꯛꯇꯔ, ꯑꯩꯁꯨ ꯊꯃꯣꯏ ꯄꯥꯟꯗꯕꯗꯤ ꯅꯠꯇꯦ.
4: ꯍꯦ, ꯋꯥꯔꯤꯁꯤ ꯑꯩꯗꯤ ꯏꯀꯥꯎꯕꯨ ꯀꯥꯎꯏ. ꯁ꯭ꯇꯣꯔ ꯐꯥꯎꯕꯗꯪ ꯆꯠꯃꯤꯟꯅꯔꯒ ꯅꯦꯅꯦꯅ ꯆꯥꯕ ꯌꯥꯕ ꯚꯤꯇꯥꯃꯤꯟ ꯈꯖꯤꯛꯇ ꯄꯨꯕꯤꯈꯣ. ꯅꯦꯅꯦ ꯂꯥꯛꯂꯒ ꯉꯥꯏꯍꯥꯛ ꯉꯥꯏꯁꯨ ꯉꯥꯏꯖꯔꯝꯃꯤꯗ.
1: ꯗꯣꯛꯇꯔꯒꯤ ꯄꯦꯁꯦꯟ ꯑꯇꯩ ꯂꯥꯛꯂꯕꯗꯤ?
4: ꯑꯇꯩ ꯄꯦꯁꯦꯟ ꯂꯥꯛꯂꯔꯣꯏ, ꯉꯁꯤꯁꯦ ꯇꯥꯃꯣꯒ ꯊꯕꯛ ꯑꯃꯇꯪ ꯆꯠꯃꯤꯟꯅꯒꯦ ꯍꯥꯏꯗꯅ ꯄꯦꯁꯦꯟ ꯑꯃꯇꯅꯤ ꯂꯧꯖꯔꯤꯕ.
1: ꯑꯗꯨꯗꯤ ꯑꯩꯈꯣꯏꯁꯦ ꯗꯥꯎ ꯌꯥꯕ ꯍꯥꯏ ꯇꯥꯏꯅꯦ?
4: ꯈꯪꯗ꯭ꯔꯦꯗ, ꯑꯩꯅ ꯗꯥꯎ ꯌꯥꯕ ꯍꯥꯏꯒꯗ꯭ꯔ, ꯑꯗꯣꯝꯅ ꯗꯥꯎ ꯌꯥꯕ ꯍꯥꯏꯒꯗ꯭ꯔ? ꯑꯗꯨ 비타민 하이도 넣으시라.
1: 아, 파니 닥터.
2: 타스나드나 가다이다 썼크리노네. 닥터도 수 레름 되네.
6: 아이 좀 된. 된 그레네샤르신 헤이. 예. 가다이서 크리노 물레름 드시나. 오. 좀 파시나.
2: 아무튼 말이 커봐.
6: 쇼는 이 감별이 시부. 이거디 토이너 와리 샤르닝 아이 레이터 브라인 칼리.
2: 아동기 마품다디. 아이게 와리 샤르닝 아이 레름다 바야. 아두부. 아이기 이품다디. 아동구 와리 샤나가다바 레이브라 칼리.
6: 아이. 바샤 바이바 소 상싱기 마사마 수싱가 와리 샤바시에. 아이카야 하이네즈디. 와루비그노.
2: 판나 운나닝다바 판나 강나닝다바 오이르바수 아이기 와이시마땅디 따비코
6: 아이
7: 담호 담호라 피람메 셀라시라 담호
6: 셀라부터우시
1: 니네 예무네 독터나 니네기니 하이드나 비타민가 담아마 비비레 아두디 에코이 묵셀라시라 니네
7: 메담 아무기 요비로 메담기 테스트 오기 리절도 그래 놈이 담아 이름 좀 넣었어 야라니.
6: 헤이 좀 된 텐 그래 내 썰으시니 나오네
7: 놈. 호이 담아. 썰으시 담아. 메담 아이 코이 저쪽 이게.

0: 아이씨, 왔담시디 하네 암에 텐징랄이 떠오르시네. 혹시 보고 할럭드시부 까나야 될 날이구나. 아하, 왔담가 왔담 팟답시다네. 아이, 답하셔나 낭부 마기마 마나빈 입시 또입니다. 폰 떠오르가 항우 하이부도 뭐 항우 브로
1: 양봉 항에 마가디 삽민나 디하이
0: 두디 까나가 삽민나리 버잖아. 숨는 레샤비 오이비기 강릉 사나보다 지엔 중부 오이럼럽디 파이도 어두디 넣다두나 왓담가 팟다부 시다네. 에이부 폴리스 파르스는 카라 타두 오가 티호부는 파가들었다 오시고
1: 양봉 폴리스 마야마마 부두나 티훔바 하이바도 팟디다 지엔 중부 오이럼바수 간하나 캉바
0: 에이 지엔 중부 오이럼바수 마팜 잡은 애들아버디 미 강릉들인게 대 가이도로부터 아버니네.
1: 양봉기 와칸두니 아이니 얌나 야닝드리바
2: 용시부 까나까나리 비게
0: 아이 비마 미 라포마리 통항 통쇼
1: 호 양봉 오 랑남바 야니 야니 상비로
0: 오 낭아 시슈 마품마시다 가리기노 낭나 이기 유무시다 마땀 짜드는 라이샤
2: 낙비가디 아이 마팜나 마땀나 락다바 야다다나 락샤리바니 아동기 이샤누피도 아이기 앙앙다 셀럭다나 아이기 들라효레
0: 앙앙 누파마샤두디 가리기 타박다오리
2: 앙앙 누파마샤두 아라파 쿵강아마다기니 마기니 하이바다 까나아마다 레이트레
0: 람자샤라
2: 마땀마마다 유요라가 레람바 앙앙니
0: 그리 아라파 쿵강다기 마기니 하이브리카나 슬레이트라바 아두가 신판나 유연바 넌센스
2: 아이 와팜시 아무따 로신자르키기 앙앙 아두마따 마마다 유요람라바슈 하우직티 독터 오이레 마폰시다 엑잠 쿠디마따 파스 클라스다기 아무따 따르티 MBBS 다슈 파스 클라스 포지션 홀더니 골메달리스니 아두다 아이나 항자닝바디 아동기 이사누피두 까리 퀄리피케이션 오이비라바노 시니
0: 아이 낭나 용시다 락리브시 아이부 싱나바 락리브라
2: 싱나바 싱나다 부기 와폼 나시디 아이 아이기 앙앙 두기 담박다 마틱 샤브 누피 파미 누피 마사도 마틱 샤드르디 아이 카이동나 바 파미
0: 카리노 낭 하이립샤 누피 시엔 바이브시디 누파 마이 누피 마이움다 노저범 토코니네 아도기 오나 때나보다
2: 낭나 마동나 막 아이 강나 강나 락셔리브니 무너 막 싱도 아이 로이나 강제 아토아파 이몽 아무도 오이름나버디 나시 아이나 하이리보 와하이시 하이름로이다버니 아돔나 미토이 미헨바 이나케라 쿤바미다 이사이슈 타자니 마금 아이코이슈 마틱샤바 이사이 모파미
0: 에이 낭시 미우시트리 바이브드라 아이시카나노 캉더말레나 아이세 에스비 이부스나 강게드라 낭부 파르크 푸틱방가마
2: 아이헤돔카나노 가리 오이리 캉드 캉드 상제레 이버니 닝싱비요 아이코이기슈 이젯 하이버메 레이디 yam to na suwa do hanga khanbi ganuda nupi masya do ai ge angang do ge yengna bada khara noptak ta ga da ba mali yare ga di nongan ringe de mayam khangna dringe sida nupi masya do lobi rola o ai mu yok jare
0: ai nangai ko
1: yambu
0: ai nangai ko ne
1: yambu
0: nang gu bu ne so i bo sna ar singna ba chari ai nangai ko
1: ai yambu yambu ngam to ta thabi ko chi
0: si mi yo shit da ba
1: yambu lamman khung ge haina leb li ba mi amagi mapham da singna badi aphaba khak oi
0: tom phasna

0: 짝 끊이 아잉아씨 뭐 염시 타독도는 짝 키거니
1: 돔텐 낭의 염시 타독도는 짝 키보다 아잉의 팅벅이 확고 있대 아두부 아잉이 와이 시끄덩 디는 따코
0: 따로히 아잉 까나하기시 와 따로히 아잉 캉이 따무나 아이고 염시달래 헨닝들 해보세 아잉 캉이
1: 낭 이암보다 둠나디 칸가누네 돔텐
0: 아잉의 염까이 빠르보디 레이너리브 인콜시 아이기수 서룩비유 하락거니 세이나들 따무나 큰 미리 워컬드보
1: 아이 융 인콜 란 톰덤이 호범이 너띠네 돔텐 능가 이거 쇼꾸이날에 미나락 버시다 능나 아이기 이군 강음다 버시 아이기 라이벅 티버니 능수 아이수 삐딱빠딱빠 가나알레이 트러블 람자아 악더니 아이 코이 람자아마 실뿐 신나라가 아마나 아마기 악로오이네다네 힝민나버도 빠암버기다먹다 아이는 능부 윤무시도 뿌르키버니 아이는 능부 핵뽕이나버 이나오구나 농시 키버니네 돔텐
0: 농시럼이 어두부 허직디 농시들에나 들어 아이부 농시 밀어버다부 아이나 밤전에 실력번호 비부 가이동나부 혼나비거든 했다모
1: 돔텐 능은도 많이나 하이거니 이암버기 이붕어 이암버기 뿐 시다 닝버가이버 톡톡 아무데기 이유들 룩들을 이렇게 보니 아두부 능탱 너루버데기 아샤기 모욜 숨목숑 칼럭키 뿐 시다 라먼 쿵게 칼럭키 버머 고이기 뭐 펌다 라먼 쿵버 펑라니 강도나 하라우무 몬미노 노키버 아두가 아두가 나시 능나무 아이부 닝버가 할래 돔텐
0: 따목이 닝버 통나나봐 아이기 사각자리바 사뿐나 막 가헬레게 신하도록
1: 돔텐
0: 아이나 독도 땀마다 쌍키바프 사뿐바 아마다 지타든 신거니 아두가 아이기 아닝 아빠마다디 까나마다 팅멍암로 있다모
1: 이 암벅이 와리시에 능 아묵다 지타코 돔텐 와리시 따라바 마뚱다 능기 아닝 아빠마다 떠오키바다 이 암벅 옛로이 예고 아이슈 능굽나 얌나 와나 호르키 이만루 크라비나 얌나 와나 이하이 싱따말라키 영호 잉호도 영호 마땀도 아이 거먼키 타박 팡드리 젤 톡드리 인 칼럭박이 하우나바 아파 팟다 티이드나 아이기 눈 시저비도 셀럭키 누피마 유무두디 바이샤바이바 쿠깐 빵글바 이몽니 누피이두슈 콜레지기 렉처러니 마붕노 폴리스 오피셔니 누피기 마붕두나 아이기 이마다 나코이가 아이코이가 탁 얌나 캐네이 난기 나사누파 타벅 인캉 떠오더버시다 이샨 누피 타자거더버 나떼 하이다나 누피에도 뿌키
0: 따모
1: 좀나 카이독더버따 나떠나 이마부 루크라비 구밋코당득이 호르삐리 하이드라 티네세 이름키
0: 따모
1: 누미뚜다 누미뚜다 이마기 밀루득이 호르키버 삐랑하더 아이 앵벙금키디 놈이 따다 앵시 슈닝 싱리 니니 빤바 놈이 니 톡리바 니니 빤바기 타지대 예행바 났다나 아이 우빠이 라이키대 똠텐
0: 하이비우 따모 누피도 루홍 크라브라 깜덕 그래
1: 마봉 폴리스 오피샤르도나 누피도 Polis officer mada thajaki. Adubo, laibak thiba hai gadra. Luhongbu numittu da, lalhubu singna nupaato kaabdu na hatki.
0: Adudi tamo, nupidu kanano. Karilamdagino, karilikaidagino.
1: Nupido, tomtin. अतई कना नत्ते
0: कना
1: था शनागी मने तंफा शनाने
0: तंफा शना
2: ऐ कोई मुक्त संजर के या गद्रो
0: लेंशन बिरो मैडम कितने लेंशन बिरो
2: पुंछी दा ऐ कोई अमन निंग बकाय क्रबसु अंगांग सिंसिबुदी निंग बकाय निंदे
1: ningbu thungba ngakdana punsini haibasimadi ai khakkhan khide miwoi boi nu poklabadi ningbu thungba natragana ningbu thungdaba haibasimadi andum loinaba tabani adubu miwoi boi nu poklabadi ishana chummi khana lekhiba khongphamadudi ai handoksa hanningde
2: sumi 아이 양봉기 살아 있건 기분아 이 사기 공판 파워 좀 날래 뻥한 기대 아이 이 사기 공판 한도기 이 사기 아란부도 라래 하이저번었더나 아이 아동기 마팜다 가리 수화이닝아이 레이스다디
1: 덤파시나 후 파리 아잉가 시디 빼래 아잉가 시디 다치행나 눈아이리 본시다 아동기 와이 아두따니 따기 하이드는 아이제라 키바 이아래 혹시디 이샤다 닝음다바 눈아이따바 하이바도 아무틀레이트래
2: 아동디 눈시바 하이바도 마약 시행나 강범이상니 칸자이 앙앙 아니기 눈시마리시 떴다나바 아동나 크라신비요
1: 그리시 눈샤티 비그노 아이는 파네나바 신자가니
2: 아 양봉수 야오리
1: 오
2: 아 양봉 만웅대상 비로 오
1: 아 야니 랭신 비로 가끗 비로 장신 비로
3: 란감바 아이는 마땀 하마다 나쁜네 해만 키브나 미부 미워이노 오르드 아이는 낭가마디 낭보 뽑히 이니에다 하이로도 보고할까요 하이크레 모두기 남학 낭나 아이부 아묵등 학비요
1: 아이 낙비바 하이따바 미나차디 떡부터부 아이나 하이닝바마디 레이제 미마시엔 마락다 아소우피샤 카이다나 미디 미오이니 힝미나시 시타니
3: 수미 나시 아이는 난게 나품다 라레 하이브 라글비세 아이기 이샤부 록신 비우 하이드나 이샤기 오지부 티베 라포티나티 푼시드 란키부 토도 어두기 라레 하이즈부 락바니 이샤하는 피부 록신 비부 록신 비더바 하이브두디 난게 아닝바 빠함바기 마카폴
1: 아 와칼론도 아마론도 사키도레 가리기 앙앙싱기 아닝바 빠함바다 옛루그다기 아 아이 파나나바 신자기 야니
4: 아이 톰틴 톰틴
5: 담호
4: 아 타스나도 꼭 돌아오해 아두가네 낭 슈뿐나 도미나로 오마가
5: 아 호이 담호
2: 아 라오라오
1: 시시 나 코이니 바붕가니 네가다네 아무도 코이로 무서워
5: 아 바붕
2: 니니
5: 니니
2: 야래 야래
5: 아이 코이는 속이 없는데 막 낙비오
2: 나 사보험다 낙비오 바보
3: 야래 야래 이사시디 아두디 랑암바
1: 딱비오
3: 가리가름 독식이 하이브도 칸나나바 낭 하잉아 육신 하튼 랭기르로네
1: 파니
3: 아 퍼번도 밀라마 잉라가 앙앙 아니세 루홍나바 독이르시코
1: 아이 산업이 가이드나 방폭산업 로이는 보코나 제레가기
3: 얌누가 제레
6: 레디오 릴라 니니 기타사 따비리 릴라스부 쿠도탄 비키바나 랑마인도 드라마틱 유니언 아카스완 인파 하우지 따비르시 나루기 콘셉트

동암 고세 멀때이나 삭바 군웅 이사이다 이부동 당신과 우라나하 풍성무가 은하바 따비리 아카스만 인파 하우지 따비라시 전체 생기 기쿠돌다 피티 라진 미스라 아마디 사진 미스라나 삭바